달량 크리미, flavorful 하카카타. 오이시! 도쿄 치킨 야키토리, 라멘 고랭 마니스 구리 우마미, 핫 도쿄, 크리스피 템부라냥 크런치, 고!